0: 가르시구만.
1: 빨리
0: 좀 가르다 양다.
1: 내 가르다 말라 빨리 다.
0: 지금만 TV 블랑코 뮤지컬 엑스포시
1: 원산달라는 빨리
0: 이때는 하루 입어다 오른발은 못 들어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포시 TV 엑스